0: 자, 이제 시간의 태엽을 조금 더 돌려 195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1: 네. 1950년대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잔인하고 아팠던 한국 전쟁을 빼놓을 수 없겠죠.
0: 맞습니다. 전쟁은 우리 사회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수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정든 고향을 떠나 고단한 피난길에 올라야 했으니까요.
1: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시대적 상황은 대중가요 속에도 그대로 스며들었겠죠.
0: 네. 이때를 대표하는 곡으로는 현인의 신라의 달밤이나 비 내리는 고모령 그리고 전쟁의 슬픔과 의지를 담은 굿세어라 금순화 같은 노래들이 있습니다.
1: 네.
0: 네. 그리고 1950년대 후반은 이후에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미자를 필두로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깔린 가요들이 본격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합니다.
1: 네. 이 시대의 노래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.
0: 네.
1: 바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.
0: 맞아요. 그래서 이 시절 대중가요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, 할아버지,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견뎌내셨는지 조금이나마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.
1: 네.
0: 네, 어르신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만들던 현인의 굿세어라 금순화를 들려드리죠.
1: 네.
0: 네.

0: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.
1: 그렇죠.
0: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수많은 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던 시기였죠.
1: 맞아요. 몸은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과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커져만 갔던 시대였습니다.
0: 네. 그리고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의 애달픈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가수가 바로 이미자였죠.
1: 네. 이미자 하면 1964년에 발표된 동백 아가씨를 빼놓을 수 없죠. 당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?
0: 그럼요. 이 노래야말로 60년대 한국인의 정서와 한을 그대로 담아낸 대표적인 곡입니다.
1: 그렇죠.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당시에 한류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우리 가요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
0: 그렇군요. 네,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다양한 TV 채널이 없던 때라 라디오나 단 하나의 노래가 가진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죠.
1: 그렇죠.
0: 네, 인기 가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과는 또 다르게 전 국민적이었고요.
1: 맞습니다.
0: 네,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어볼까요?
1: 네.
0: 네.

0: 이번에는 1970년대입니다.
1: 아유, 70년대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.
0: 네.
1: 청바지에 쌩쌩 튕기는 통기타 음악 그리고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청춘의 문화 아니겠습니까?
0: 그렇죠. 조영남, 송창식, 윤형주, 김세환 그리고 양희은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당대 대표 가수들이 유독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.
1: 맞습니다. 특히 이 시대에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포크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아주 크게 꽃을 피웠는데요.
0: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시작부터 시작해서 김세환의 감미로운 포크송들
1: 네.
0: 또 송창식 특유의 시원시원한 노래들이
1: 그렇죠.
0: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.
1: 네.
0: 네, 70년대 포크 음악이 더 특별했던 것은 말이죠. 직접 통기타를 둘러매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 부르면서 자신들의 고민이나 감정을 음악으로 거침없이 표현했다는 거죠.
1: 네, 그래서 1970년대의 포크 음악이 지금까지도 젊음과 낭만의 상징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
0: 네, 그럼 이 시대의 청춘을 일깨워주는 대표곡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들어보겠습니다.
1: 네.

0: 자, 이번에는 1980년대인데 발라드와 팝의 전성시대입니다.
1: 네.
0: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컬러 TV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보여주는 음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.
1: 그렇죠.
0: 네. 그리고 80년대 대중음악을 이해할 때 이분의 이름을 절대 빼놓을 수 없죠. 바로 가왕 조용필입니다.
1: 아, 맞죠. 정말 전설이시죠. 단발머리, 여행을 떠나요, 허공, 비련까지. 발표하는 곡마다 메가히트를 기록했잖아요.
0: 네. 트로트부터 발라드, 락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놓았습니다.
1: 맞습니다. 조용필뿐만 아니라 남진, 나훈아, 이문세, 변진섭, 이선희, 주현미 등 대형 가수들이 대중의 사랑을 가득 받던 시대였습니다.
0: 네, 특히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신승훈, 이승철 등을 중심으로 발라드가 대중음악의 중심에 딱 자리잡게 되었는데요.
1: 네.
0: 네, 사랑과 이별을 다룬 감성적인 노래말들이 당시 청춘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죠.
1: 아, 그럼요. 한편 그 시절 라디오는 단순한 음향기기가 아니라 외로운 밤을 함께해주는 따뜻한 친구이자 마음을 털어놓는 상담자였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휴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.
0: 네, 밤하늘의 별을 보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그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며 8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 조용필의 허공을 듣게

0: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해서 1992년에 이들이 TV 무대에서 난 알아요를 딱 선보였을 때 그 당시 반응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.
1: 맞아요. 랩과 힙합, 강렬한 댄스, 거기에 파격적인 패션까지 결합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니까요.
0: 그리고 이후로 한국 대중가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죠.
1: 그렇죠. H.O.T, 잭스키스, S.E.S, 핑클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등장했고 동시에 김건모, 이승환, 조성모, 이적처럼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가수들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.
0: 네, 1990년대에는 무엇보다 장르가 정말 다채로웠던 시대 같아요.
1: 네.
0: 발라드부터 댄스, 힙합, 락, R&B까지 온갖 장르가 동시에 큰 인기를 누렸으니까요.
1: 그렇죠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잖아요. 바로 뮤직비디오의 등장입니다.
0: 맞습니다. 이때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귀로 듣는 노래에 그치지 않았고 가수가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는지 눈으로 함께 즐기기 시작했죠.
1: 그렇죠.
0: 네. 그럼 여기서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듣겠습니다.
1: 네. 난 알아요.

0: 자,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중음악은 드디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 무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.
1: 그렇습니다.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우리 음악이 해외에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한류가 본격적으로 돛을 올린 시기였죠.
0: 맞아요.
1: 보아, 동방신기, 슈퍼주니어, 소녀시대, 원더걸스, 빅뱅 같은 그룹들이 해외 차트를 석권하며 이름을 날렸고요.
0: 그렇죠. 특히 인터넷의 발전이 K-POP의 해외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
1: 네.
0: 인터넷 덕분에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 음악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.
1: 그렇죠. 이 흐름이 이어져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K-POP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.
0: 맞아요. 그 찬란했던 K-POP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대표곡이죠. 이번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를 들어보겠습니다.
1: 네. Come on.

0: 1910년대죠.
1: 그렇죠.
0: 들어서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
1: 맞아요.
0: 그 중심에는 단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었죠.
1: 강남 스타일, 예.
0: 전 세계를 말춤 광풍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?
1: 맞아요. 특히 유튜브 덕분에 한국 가수의 음악과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0: 네,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방탄소년단 BTS를 네. 비롯해서 블랙핑크, 엑소, 트와이스, 21 같은 K-POP 그룹들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죠.
1: 그렇죠.
0: 네, 이제 한국 음악은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함께 한국 화살을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문화가 된 것입니다.
1: 그렇죠. 근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매력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?
0: 그건 바로 높은 음악적 완성도와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퍼포먼스.
1: 아, 그렇죠.
0: 네, 아주 화려하잖아요.
1: 네.
0: 그리고 SNS와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이 큰 역할을 했죠.
1: 네, 무엇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세련되게 받아들이면서도 K-POP 특유의 독창적인 색깔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
0: 그렇습니다. 그럼 이 시기에 강렬한 에너지로 K-POP의 위상을 높였던 대표곡이죠.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조금씩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.
1: 네.

0: 2020년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
1: 네.
0: 네, 202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세계의 모든 음악을 단 몇 초 만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: 그렇죠.
0: 네.

0: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가 완전히 음악 소비의 중심에 섰습니다.
1: 맞아요.
0: 네, 그리고 요즘 대중음악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단연 장르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이에요.
1: 네, 트로트와 힙합이 만나고 팝과 국악이 결합하는가 하면 발라드와 R&B가 절묘하게 섞이기도 하니까요.
0: 거기에 더해서 젊은 세대가 과거의 명곡들을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경향도 눈에 띕니다.
1: 네.
0: 요즘 전유진, 빈예서, 이수연 같은 어린 트로트 신동들이 TV 무대를 누비며 부모 세대의 노래를 불러 큰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고요.
1: 네.
0: 자, 여기서 이수연의 어린 목소리로 간대요 글쎄를 들어보겠습니다.
1: 국민학생인가요? 중학생인가요?
0: 국민학생일 거예요.
1: 네, 들으시죠.
0: 네.

0: 네, 저희가 TV 현장 그 실황 중계를 해가지고 사람들 목소리가 좀 들렸습니다.
1: 그렇죠.
0: 네. 그리고 기술과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.
1: 맞아요.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노래가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으실지 문득 궁금해집니다.
0: 어쩌면 노래는 시간을 저장하는 아주 작은 상자가 아닐까 싶어요.
1: 어우, 김문식 그거 정말 근사한 표현인데요.
0: 그렇죠? 근데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노래를 전곡 다 들려드리지 못했다는 점.
1: 아, 맞아요.
0: 그게 좀 아쉽죠?
1: 네.
0: 다음에
1: 네.
0: 다 들려드리도록 하기로 하고.
1: 하나씩요, 그죠?
0: 네, 그렇죠. 네. 이제 저희가 마감할 시간이 되었어요.
1: 네.
0: 네. 저희 아량 토크쇼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FM 104.7MHz, AM 1431kHz에서 방송되고요. 또 웹사이트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추억의 음악과 함께 지나온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는 따뜻하고 뜻깊은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.